0: 괴로워감.
1: JK의 이코 위마.
2: 이코 이마라.
1: 이메시 마마키 데테.
0: Now we're member.
2: 오나 멤버시 마카루가 메리로 웨가.
1: 나마가 캐나.
0: JK의 이메시지.
1: 두메시야
0: Jumatatu nyakatano kuega gara shamania na bodche na daya ten
3: karibu sana tuega gara
0: na section koni wadoita
2: leure.